0: 미시바 시에자 아니 가서다 냠발랑 쇼를 시에제 그래 샹와도 그래야 드리시도 통인도 자네 아니 직스템을 더 순환을 해야 하시도 와 아 다지 뭐냐다 나스는 왜 짜지고 찌대서 되기 시댄서도 풍부들이 풍부디 다 머리베 샹와절이 용어베 샹와절이 삼바지 자연들 아니 지금 민두별로 해야지 전쟁이 용어베 샹와절이 미두기 풍부디 다 마차나 다 집어치다 민두가 삼바지로 올라서 해야지 또가 다디 아니 두디 다 세트야 여드메 아니 세트 샤와 샤와리 디체 윤디 确实是东西大了吧？是啊，给这些地啊，大多准备准备的，修差不起来的，完全不起来的，这些地呢，过去老多准备落一不起，现在这呢，得了家电什么没多少，什么就落下很多。是地里有的呢，冬天太脆啊，就年龄的碰碰的太脆啊，就落去，过累啊，是吧？在这里面有的，啊，干啥？ 디심비다 레동에 담이송 세다야 되겠다 가시고 우리 그게 녀월 렘베 풍부디 두메랑신 아니 미다고 이런신 인두산에 지구인바다 딱바인베 다 민두산바 로를 샤트야 다가는 신기 동해지 다가다 동해지 런신 레닌지 샤왕지 풍부디 다그 송도 중앙 인민도 삼바지 다그 송도 중앙 인민도 삼베 야 지금 대란 돈도 걸려야지 용서를 봐. 사드디인데 드십니다 레동에 동해련에 담이송 세다디 이제 과도 봐. 사다 대인 제부디 타르바 다 년린지 풍부 아니 Nyalva Humbut Dujigi, Lenin, the Savage Tuna, Nimbutiva, Savage Tuna, Tendu Tavare, Samasigi, Losley, Tavatun Loligdua Tavatun Longama, Siligdua. What did he bring?
1: So, in a sense, what we find here in the teachings of the four seals or four axioms is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Buddhist understanding of the path to liberation. So now the question is, how do we incorporate or integrate this knowledge, the theoretical knowledge of the four axioms into our actual practice of embarking upon the path to enlightenment? So here, there is a natural sequence to how the understanding of one can lead to the understanding of the other. And therefore, in a text we read, because it is transient, it is in the nature of suffering, and the realization of suffering will lead then to the understanding of the absence of selfhood. So what this suggests is that if we reflect deeply upon the nature of our own existence, and particularly our own physical and mental elements, such as our body, mind, and so on, these faculties, all of which are really the object of our own cherishment. So when we think of ourselves, when we have the instinctive thought of I'm doing this, I am, this the object of our and this sense of selfhood really is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elements that make up our existence. So if you observe deeply the nature of these physical and mental qualities that make up your existence, then it becomes fairly evident that none of them are permanent. They are all transient. They are all subject to fluctuations, changes, and so on. So the realization of their transient natures, particularly in terms of their moment-by-moment existence, can at least something that we can develop, understand intellectually. So once you gain an intellectual understanding of the momentary nature, the subtle impermanence of your body and mind, then this knowledge, the intellectual knowledge, can then be through constant cultivation, can be internalized. And this recognition, this understanding of the transient nature of one's own existence, can then lead to the understanding of their suffering nature.

0: So first we will perform the ceremony for generating the awakening mind.
1: 세상 되게 되는데 이 캠비 멘젤 피우고 있으면 우수십시오 딱 멘젤 피우는 줄 그래야
0: So earlier the Kenpo has been insisting that he would like to make a mandala offering so maybe this is the right time for him to do so
1: 딱 그죠? 딱 그래도 숙제식 넣는 거 말해 숙제식 넣으셨나? 꾸지였어, 네 과연에. 왜 되게 안 돼? 꾸지였어, 사람들 과연. 이해들 왜?

0: And then in the next section, we read, the persons of excellent mental faculty understand what are primordially enlightened as primordially enlightened, and the familiarity of this knowledge enhances with firm steps. This is not a pursuit of the ordinary person. So this again refers to a point I made earlier, that for a genuine practitioner of highest yoga tantra, some realization of bodhicitta, the awakening mind, and understanding of emptiness is indispensable. And understanding of emptiness as explained in the sutra teachings, and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highest yoga tantra meditation, the understanding of ultimate nature of reality from the point of view of wisdom of clear light, that is also indispensable. And without these bases, there is simply no foundation upon which one can successfully engage in the practice of highest yoga meditation.
1: 패지 퇴지 지드스면 댄시 서버 이치버 민주로 이치버다 패지 롤로 고가시 담바다 서버 마시베 냠다 자네 군자 대단다 냠네 요순시 기부로로 고원 대신 순진베 로께와는 규르에 접도 상에 칠양 상에 태과 시가젤 때 대회나 최탐제 얘네 상제베 돈라 똑베 로 마지 바도 태고 워머베 로웨튼 채나 뒤지 취미서와 로빈지 코르웨 견다 냥엘렌데베 연데다 태고 타다라 캐버차와 인지 총가 미시베 로빈지 사순도 미롱와 갸실 중고 빼야오르레.
0: So in the next we read in the text which is wonderful, we read, as for the ordinary person, even though he contemplates, he will have no conviction in its truth and profundity. Relating to this fact of the mind of the ordinary person not gaining conviction, having difficulty in comprehending it and accepting its truth and profundity, there is the danger of thinking that this must be the same for everyone. One might then denigrate excellent persons as all liars, and thereby engender thoughts of refuting them. Because of this, it is being kept hidden as such. It is taught as the secret vehicle. Therefore, until the mind understanding the truth of all phenomena as being primordially enlightened has arisen, if one engages in others' welfare on the basis of the lower vehicles, one will not undermine the spiritual trainees, referring to the disciples. So extensive statements are found in the scriptures that the master must be versed in the knowledge of the defects of cyclic existence, the excellent qualities of nirvana, as well as in all the vehicles, and that a master who is ignorant of some aspect of the teachings must not hold the position of a teacher.
1: That is the Tushu Kabarshev. That is the Tawe Kabarati, Kudu, the Tushu Chitadu Judas. That is the Tawa Sabluda. Chick Tahana Shingipi, that Tabji Shasalu. Then dig it. Cabaret, 무디니 다 딱같이 이해가 타고를 채워치 류 수윤 진진 명아 담보라 소베 거두도 뒤수 로버 채워 오 년투기 거두니 두월에 디버지야 미쳐디 겨와부순 소바자 랑가스는 요소 니니산제 담바예 신중대 겨와다 미기외 쳐 담제 군소도 턴 담바라 니가 소수 이해가 따와다 겨와니 쳐 미기와니 뻔에 거두도 뒤수 채워 전주세베 거두니 전주선배 동발에 견더 삼벌 되미지 주류들로 소미지 니진 대지 잠시도 생각하는 예반미 진중대 니지 선배는 최 탐제 개화도 미개와 강제에 대한 동반 예반을 미주도 전주선배 동반이 너나 니지 선배 시순의 죄도 라나메 배거도 니 전주 선배도 알래 상제 태과 정에나 묘문 등아 군제야 빼말라는 담신데 대로 수준 표준소 시 신중대 최대제 얘네 냐바니 지치 닝신의 땅도 매라 세단의 빵도 매대 대단 마도 봐도 두진 민중 와르 마인데

0: other traditions as well, and by doing a thorough research in their own tradition and trying to see what are the general rules and what exceptions are there, and also how can we, in response to the changing time and cultural context, we can what kind of modifications are necessary and what kind of modifications can be adopted and so on. So these are matter that needs serious thought.
1: Chanida, ta sanga ge shungna ne lagora chi sanga lam me shungna le bi ne ani mi de kyeo ge bu da yu shan che che dan de ne ma chen yo shi ba shen chi de la ba cha ore dan de ne rig de an de de rig gi pu mo shen song de de ge ta ta sa Jinbei, So, the name is under the rig, that's some beer. Ta Riglia, Jay, Nendu Debe Shune, and when I see that Kayo Layo Rigsumdua, that the Bayore, any Jin Dujun Choshi, the Nigi, Naya, Pagway Rixil Nayas, any that trouble of summer, the Nigi, that Pagway Rixis. 가당가란즈 자주 오메타네 다 람콤에 똑바게야기 다 그게 시루칭에 된대기다 타네 직 박배 직시사 숨도와 자 다데네야 에니 지금 좀더 고메 나리야 에니 샘잠베 그돌라 에노 다 사미 샘기 사브 다다지 계획이 야지 거 야마세베 디네걸라 러시네리다 디사인도잖아 에니 研究这些东西的人是什么的 Ranshin Nelu, the other sea lords, the Glotte, Casolipuke, Timur, the Nidu Casolipuke, Nelu, Tonalapuke, Dibri Chigiari, and Dianni, Dandi, and you call Chino Lochadigiari. So that Ranshin Nelu, Chinch Lord, Ranshin Nelu, Monshin, Chinch Lord, Zimbe, Wangi, and a child under the Sagi of Indusane, that the Nidu Ranshin Nelu, Chinch Molo, Tonal Lottegi, and Casolipuke called it. 시보 코알레 저야 너네베 차단게 샹완레 타야지 고 지기야레 자 너네 임베 인도 정신 양대지 예바 인상 에네 가서를 점업방배 양대지 용기야레 다 대래야야 낭세게 타자함이 양대 니소 다 되는 양대 터부셔 있는 자네 미네베 양대지는 양대 주 시순하로 되는 인사이 자 너네 인도 간다 샘 댄동 자리야 조 공부 시체 샘 댄동이야 공부 시네 에네 Cuma tu cakap, cuma mama besar ni sendiri dalam rancin negeri sya. Ini, kasut pergi, duje sanjik kurun jurungi, duje kasut dah jurus awal, duje kita ni ini, jenjuris ini semua yang saya.
0: So this expression, noble son and noble daughters, also connote, as explained before, it refers to an individual who's spiritual nature or inclination towards the bodhisattva path has been awakened. So this, of course, touches upon the concept of Buddha nature. And generally speaking, when we talk about this concept of inclination or nature, we find in the in the scriptures related to